여도 뭐 봤어 맘에 지던 거 치고 지던 거 치고 또 지던 거 치고 또래 슬러다 지던 거 조금만 그래도 살게 빠끄러디도 슬러다 빙글레바 가도 슬러다 빙바시베 하라고 세세 마발라 마발라 마발라 마발라 슬러다